여러분, 오늘 시화음악 잘 들으셨어요?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. 여러분은 꿈을 꾸면서 가슴이 뛴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아직도 꿈을 꾸며 설레곤 하는데요. 여러분도 꿈을 꾸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며 시화음악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